사이니 아하 클럽을 깨야 하이니 우주 하나 부시대 아이스 아웨 슈카 카우디가 아웨 우주 하나 부시대 아이스 아웨 슈카 카우디가 아웨 우주 하나 부시대 아이스 아웨 슈카 카우디가 아웨 우주 하나 부시대 아이스 아웨 슈카 카우디가 아웨